출연했다 던져 슈리켄 소식 오 When they see you they go 저도 When they see me they go 모토 에이 에이 When they see you they go 저도 When they see me they go